0: 아니야. 우선 한 명만 보내고 여우서대와 연락된 게 확인된 다음에 그때 통신기를 들고 내려간다.
1: 네.
0: 아 그리고 여우서대가 요즘 무슨 작전 있어?
1: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땐 놈들이 방송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습니다.
0: 방송국? 큰 전투를 앞뒀을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.
1: 그 말씀은?
0: 놈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 먼저 출발한 대화한테 여우서대와 만나면 저버대 정찰 작전을 협조하는 것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전해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가봐.

0: 아직도 못 고쳤어?
1: 네, 정폭기가 타버렸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.
0: 부품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? 지금 상부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.
1: 적군의 통신기에 있을 겁니다.
0: 적군의 통신기라면 다 사령부에 있을 건데 거기 수비 심해. 너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해?
2: 장대감님, 저 돌아왔습니다. 방송국 상황 파악 완료되었습니다.
0: 얘기해봐.
2: 인원은 총 5명이고 여자 3명, 남자 2명이었습니다. 매일 밤 7시면 주둔지에서 방송국으로 출발하고 8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한 10시쯤에 방송국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주둔지로 돌아갑니다. 방송국의 위치는 전방 3호 주둔지 뒤에 100m 내는 갱도 안에 있고 2명이 밤낮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.
0: 여기 주둔지에서 방송국까지 얼마나 멀어?
2: 네, 여기 한 5km 정도이고 중도에 매복하기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.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권총을 쥐는 거 있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0: 요즘 우리 소대 피해가 너무 커. 적군 수비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게 좋아.
2: 하지만 상부에서 조속히 방송국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
0: 그래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.
3: 참대장님, 확승기 안에 우리가 찾는 부품이 있습니다.
4: 任务 분배는 就这样了，大家都记住了吧？
5: 记好了。
4: 马上分头通知，参加行动的各部队做好准备，明天早饭之后出发，在指定位置开始搜
6: 索。是。
4: 如果还有什么问题的话，你们可以向赵科长请示。老赵，具体的行动由你来负责。
7: 别，还是听梁副参谋长的。
4: 这本来就是你们保卫部门的事儿，我呢就是来支援协调的。再说了，我这刚回来，还有很多事情要了解熟悉，你就别客气了啊。
7: 赵科长，
8: 报告，梁副参谋长，参谋长让您过去。
4: 好，我马上过去。你们看看，我说的没错吧？老赵，这就交给你了啊。
7: 好。哎，科长。
4: 你说。

0: 대장님, 놈들이 방송국을 처리했습니다. 전방의 병사들이 마이크를 뚫고 나온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. 여우 소대가 한 것일 겁니다.
1: 멍청한 놈들.
2: 그건 놈들의 주위를 끌고 오고 그러면 당장 여우 소대를 소탕하라고 들겠지. 지금은 여우 소대가 더 중요한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.
0: 그렇다면 소소위가 가서 대대장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
2: 소소위는 공항에 도착했나?
0: 네, 오후에 차량 보냈습니다. 소소위를 뽑으신 건 탁월한 선택이십니다. 그는 중국어도 하고 중공군에 대해서도 잘 알고 특히 미군으로부터 정보 훈련을 받아 각종 기술이 뛰어납니다. 분명히 임무를 완수하고 여우서대랑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.
1: 다시 사람을 보내지 않도록 소소위가 꼭 통신기를 고치길 바란다.
0: 여우서대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? 분명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전해올 겁니다.

0: 我给你送，顺直了，冲点料。
1: 지팡이도내려놔너
0: 여기 왜 왔어?
2: 너네 여우소대 대원들이지?
0: 딴말 말고 말해. 너 누구야?
2: 나 흡표사단 첩보대대 서소우이다. 너네랑 연락하러 왔다. 당대장님이 계시지. 만나게 해달라.
0: 정대장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? 신분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?
2: 증명서류가 있다.
0: 보여줘봐.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왔는지 얘기해. 그리고 우리 왜 찾아온 거야?
2: 그건 정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 직접 드리겠다.
0: 너 다리 왜 다쳤어?
2: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다가 다쳤다.
0: 낙하산? 몇 명 내려갔어?
3: 나 혼자다. 연락이 닿으면 사람들을 몇 명 더 보내서 통신기도 가지고 올 거다.
0: 통신기는 금방 소리도 할 거야.
2: 그럼 잘 됐네. 통신기를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. 그리고 새 연락 채널, 호출번호, 그리고 암호 내가 알려주겠다. 너네 비밀 동굴이 있지 않아?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.
1: 대장님! 이번은 우리 장대장이시다. 도대체 여기 와 갔는지 말해봐.
4: 얘가 장대장이야. 말해봐.
2: 아이고, 장대장님이시구나. 드디어 뵙네요. 제가 꼭 전해드릴 물건이 있습니다.
0: 멈춰, 순털아. 가방 안에 있는 물건 내가 꺼내겠다.
1: 짜고 짜자!
5: 와, 날 놀아라고!
3: 에이, 또 뵌다!

0: 누가 이거를 꺼내놨어?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뭐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.
1: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?
0: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결판 내는 거지.
1: 아버지,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?
0: 아이고,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.
1: 아니,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만 던져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.
0: 걱정 마라.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. 여긴 위아래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위로하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.
1: 아버지, 아니 우리 남쪽으로 가서요.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요.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.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.
0: 네가 뭐 한다고?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. 내 집,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?
1: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으로 보내주세요.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.
0: 나도 널 빨리 북쪽으로 보내고 싶어. 어찌든지 우리 이 시대를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지. 근데 지금은 안 돼. 내 마을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.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잡힌다.
1: 저 안 되면 보초병으로 습격해서 옷을 구해야겠어요.
0: 혼자는 안 된다. 나는 아이 먹어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어서.
1: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당 쪽은 연락 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.
0: 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.